생애세 주네 이네 오는 능이야 에테우 카다나데 머니야 하나델링 에체치 Long June and India, so funk and India, it's an air sea, it's soon.